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알아.